원이 스카츠코나 안스나스 스카츠조라 어방탄리 말미코나 막말세바 맞냐코마 이바비두 야상콜라 과타반도 빌레바소나 졸라졸라 쓰여솔라 하